0: 내? 근데 매일 뭔가 고아오는 뉴스야. 사원이야 아구. 사원이야 아구.
1: 신세하거나맘 내가 도말랑가 미상 만두 사몬 와온 상다가 임바하다상 일라뽕 소치맛 아구 달론사 일라빠울리
0: 아봉 바노 아구 바노 아몬 망이나 낙 군 고아오는 영 바나고 마오파다고 마오파다고 인디 아구 먹봤어 군게 이빨라 연인 유시사 아군 인디 아구 먹봤어 갓 인디
2: 인디 nalipong siya. May, mayo lang kay, nasalo ko siya. Buligirin niya ako!

0: 누가 혼나드리니? 누가 혼나드리니?
1: 근데 여기 신냥 빨다고 그래서 빨리 형 이네 네 부부한테 사건 인데
0: 아노 인데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
1: 빨리 시원한 생기 계속 기다리셔 이때 먹고셔
0: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